0: So when we actually engage the practice of trying to gradually eliminate these mental afflictions and overcome them, the mode of procedure is to begin from attacking the grosser levels of afflictions first, and then gradually then descend to the more subtle ones, and through this way one has to totally eliminate them. Therefore, the first stage is to restrain oneself from indulging in negative actions which are manifestations of the mental afflictions, such as the committing the 10 negative actions and so on. Therefore, this adopting the morality of refraining from negative actions is really the first stage in one's spiritual practice. And in the second, once you have gained a certain degree of restraint against these negative actions, which are the manifestations of the mental afflictions, then the second stage is where then you directly cultivate antidotes to these mental afflictions, and through this way directly challenge them and counter them. And then in the final stage, which is the third stage, not only is it important to eliminate these mental afflictions, but also try to eliminate even the residual propensities of these mental afflictions, so that there is even not a seed left for future arisals of these mental afflictions. So you have, therefore, in terms of actual procedure of overcoming these mental afflictions, there are these three stages, as this is presented in Aryadeva's 400 verses on the middle way.
1: Seeds, 가져서 seeds, 呢? 박자, 어, 발라니. 깨는 차는 기름기 발라니 뒤 말다. 깨는 차는 기름을 받잖아.
0: So this is the
1: seeds, 또 주문을 삼게.
0: Sorry, it's the propensities actually. It's the very propensities which are left by the mental afflictions, which needs to be eliminated and removed on the third stage. So seed is misleading.
1: 야, 다. 다 전드리면 좋아. 전이 다. 다 너는 다 네가 안했더니 시베 니가 쓴배 주스 마야 동해 동해기. 진의 탐도 출항 유세. 시베 니자 삼당 리아스 아니 동의기 동의 삼니 델레 탐도 출항 유아레스. 다가자 사제 아니 당연히 지금 대화 중인데 내가 간다 사제의 대화를 탐도 춘들의 치유도 주고 졸래 유아레스. 근데 인도산에 대나 동의 루던 대나 가사 Ini tungguin jutaan jutaan news. Ini nayaan jaya sumudar minyak kumna cingulas. Jadi tenan duji tungguin jis. Duji gitu tungguin. Ini ngamel lenyun gitu pangje. Jadi ngamel lenyun gitu pangje. Tada tungguin gitu tensing. Tungguin tada we tensing. Oh lenyun gitu pangben jebu jadi lenyun gitu nengen jesus jadi jebu itu jadi. 뉴모 치마치마 깨와라 고베 튜비 깨는 생겼지. 뒤 깨베 중주르기 동에 주베 내지. 어 된대기 아니 녀얼렘베 풍부세네 간다 누지기 동에 리스도 뉴몽베 샤완 쟁기 아니 녀린기 풍부 깨완 딜라 아니 이인 중네 다 대 라르다 렘베고 버지 다 뒤로 전에 자와 뉴모 타신 셔야지. 当然你这个落地了你人中三八三这是我的意思人中几头起来的这都是去三百团的让给让给你们日本的呢他他把什么他们都你们被他你们被打了解没错呢他们都三百几个当落地结果的算了落地讲过的意思人南四十四代他得了四个月了人马的人南四十四代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所有的 chung na, sam yung du, ini, taba tuni ngoma delay.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과연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과연 이

0: 어대다리 이니 말하는 주제를 냠용 들도 스파이언을 자네 이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코모즈 자반남다 지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유를 마시면인데 영대 연구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근데 다 영대기 와래 지나다 변화 안다 그래서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대도롱 쇼룬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질려파 떠오른 추주, 송주, 그런 거돌이야. 아니, 미, 디안다, 루무시, 송주, 나스, 디, 가서 올다, 뉴유, 송주, 저사리. 디, 동고, 간리야, 안다, 떠오른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서로, 찰리미, 삼을야, 루무시, 또, 세주, 송어래. 루무시, 저주, 송어지 말해. 루무시, 데미장가, 나야, 로망구슈, 배트카리야다, 간다, 지, 러다, 삼아, 배트카리시래. 샌데 샌데 콩타가 까미 쇼를 가지고 숨기 들을 수 없죠 애 다음 시간에 내가 잘 내가 자갈이 안 가져다 데벨롭더 십주 파스 되는이야 제 더 서버 커도를 더 시작 주주 된 게스케 이 말이지 이네 샤베 커도리아 투덤 중에 된데 다 망고 종소와 샤망고 종소 나는 윤심시 샤고 조선 투덤 쇼리 단에 내가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구쭈든 가서 어디 투덤베 시라데리 베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순리선으로 요한되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페어리야 냐롱리야 캠보 아추스니 콩 젤룰리야 시야 중타주리 둔자 지금 나눠리야 코랑게 구분 베트칼리야 아 예체 옆에 콩고 서로 답에 미즈코르 베트 머니사 아슈니 시우 지금 다 칼레제베 차대지레샤 서르야 로카시지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님머리 그러나니 서르야 로존체 차르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풀버레샤 제네오다 로니즈 코너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저리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도 최로 증강모스 투주 제네오 근데 중타저리다 다 늦었자야지 나란솔다 냠뇽도 여말이지 이내다 늦었자야지 다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근데 니 용야지 코란솔 냠뇽 들었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바 냠뇽 난다 충벌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댕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도 규디디다 그 찬대인데 붙지 가서 롤러질 해보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아니 담바 좀 된데 구지들라 소지 담아버지 아니 도지된이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내 송대 송소하는 시즌에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가 가서리 세미지십에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칠이야 침바 튠칠이야 응건도 잔내 되는 거 봐서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무슨이 디디 다 태고 투무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더니 그다 상계지 가서리 그게 전주 선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시켜서 난신시겠다 구시 등이시면 아니 이제 시켜서 가오래 자 근데 이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소 다니는데다 전주 선배 때문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벽에 주변 대학을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추구 인데 가서 우리 벽에 다 뒤제 레다 넌람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디 추구 뒤지기 인래 오늘 그게 샤드바 찍다 초구 쪽으로 구세야디 뒤지에 감다 매바 다 참바지기 이니 구이 저바 샤드바 찍기 대자호 용서디디 이니 이시 추구스 내인다도 모니 구슬로 내인다도 간다 샘런신 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배 이니 자연연도 된댕이 모니 구래 다 샤드행이 찍기 근데 이 구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느냐. 삼다에도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m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ulung lineage to Tengku Khenzo Rinpoche, Thau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Thaulung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Om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hyabchulung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2 years, Marta.
1: Sorry,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h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라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데니스 응그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디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디마도 지 택신 데니 디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세브샤레샤 아니네 나한테 변하지 변하다 되면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부터 변하 차잖아 내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진은 더디 가나 임바리 두두자네베 코로 다주마베 두베소베 다시부샤 여데부시기 아데 무슨가도 라지기를 치면 있네 근데 수야지 야마레 자상가 야니네 더마 좀 된데 아니 가수르다 좀 더마 좀 된데네 마 석계의 담바디 딱 루루도 터미를 망가 아주 숨고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에 로십지심을 임마레 디바슬라마 튜브에서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야.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 선보 서부 남정 주주 선보지 다 남사실에 무도와. 아니 대단 대리 이메 인도산에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기 너들 주제디 그주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 보는 게 그주 잘 될래 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 선보 지 잠자하면서 뭐 뒤죽 그둔 잡았지 딱 손대기야. 그래서 대리 이메 인도산에 다 리드마도 가수래 왜 사람 먹고 싶다는 말도 이제 막 공무원이네 지금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수 좀 된 대기 영자세니 두주 투무에 나올이야 샤르대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가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게일 된 대기 저기 걸로 야실 걸었나 아니 그 두주 무슨 두주나 但 对这 来的这个，哎，你 他个拿我了牌子的颜色嘞，你这个团呢，哎，你这个陈主任被带进去这个，告诉我的，宋亚。 대난에 장배 최능식이 다 내다든 그 몰이야. 아니 지 유지과 송야. 대야 준된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돈을 쓴게 유지 좀 있지. 맨날 두번 점지 쓴 거 서로. 맨 된대기 때 유지 좀 뒤리 초고 주고 남자 다가라 하는 개롱 남자 다게 돈에 착대기 잡아 다게 돈을 쓴대야. 다양시 왜 귀 돌린다고 다시 가서 재미네. 내주주 어다변은 뒤주 테디 에야 가리네 그게 콜리지에 개별 나봐 콜리지에 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팀벌지기 이노 된대기 직사바스면 소유권에 여대봤다 된대기 긴고기 나발 파이 나발 신이 저거 거대야 다야 되는 신신들 라미기 뒤주 테디 이니 뒤주테든 대 냠설레나 판도 여대기 뒤지지기 코란게 뒤제 상감다 뒤제 나바다 에니 선남다 지 대다 뒤네 에니 디시시베 칠레 긴고가 나발이야 매미 흐르수도 시작되게 지게 다 되게 되네 에니 도지상 나발이야 시작니 유지송 되지 해지 영사래
1: so if you look at
0: 자 자 되네 인도자네 좀 된 대게 아다 변에 유지 남샤도 제대로 좀 된데 셰슈베 급 다가는 거 쓴 거야 좀 제키면 돼 봐.
1: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And within these three different stages of compilation of the Buddha's scriptures, certainly Mahayana scriptures were not included in it. So what we find are the scriptures which are now part of the Pali tradition, they were included in this. However, if we look at the Mahayana scriptures, we find that, for example,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ere said to be taught by the Buddha at Vulture's Peak in Rajgir for at a huge congregation of disciples, including bodhisattvas. But if you were to physically go and visit the place, there is simply no way that that amount of people could fit in the summit of that small hill. So we have to understand these accounts at a different level, not necessarily at the conventional level. And also the Mahayana understanding of the transmission of Buddha's teachings and how they were compiled,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attributed to Nagarjuna, principal sort of custodians of the Mahayana scriptures in the case of human beings were Nagarjuna and Asangas and so on. And there is a gap of 40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and the emergence of Nagarjuna on this earth. So,
0: and
1: about 900 years difference between the Buddha's death and the emergence of Arya Asanga. So what is that connecting link? What connects in terms of the continual transmission of the Mahayana scriptures between the Buddha and, say, a historical figure like Nagarjuna, who comes 400 years later? So in the Mahayana scriptures, that is that connecting link is attributed to bodhisattvas such as Maitreya and Manjushri in the case of Nagarjuna. And these are celestial beings and who are seen a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the historical Buddha and the human figures such as Nagarjuna, Asanga, and so on. And also we find in Bhava Viveka's text, Tankajjwala, The Blaze of Reasoning, where he explicitly states that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compiled by the great bodhisattvas such as Manjushri and so on. So all of this does create a rather complex picture. And so the question is, how do we understand this seeming gap in term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also, how do we understand the evolution of Mahayana scriptures from a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So what we can say is that Mahayana scriptures were probably not taught by the historical Buddha in the conventional sense to a general public. Mahayana scripture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may have been taught to a group of a few individuals who were at that point thought to be most suited to receiving those teachings, and also the teaching itself may have taken at a plane that is not necessarily conventional as we understand in terms of historical concept of time. And similarly, you know, at a further level of one could almost say a mystical level, there are other teachings such as the Vajrayana teachings were given by the Buddha, the Tantras. And within Tantra, we again see many different classes of Tantra. Som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while maintaining his appearance as a fully ordained monastic member, and such as the mandalas of the Buddha Shakyamuni. And then you have also another class of tantras, such as the yoga tantras, which belong to the yoga class, yoga tantra class. There, thes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assuming an appearance of a kind of a universal monarch as a celestial figure, and then giving these teachings. And then finally, you have the third class of tantras, which are known as the highest yoga tantra or Anuttara Tantra, where in correspondence to the physiological and mental and emotional kind of state and structure of human beings, Buddha has taught these tantras by assuming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meditation deities and then transmitting these tantras. So there, again, you need a different level of understanding to really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origin of these teachings.
0: Pena anda di sorry, pe sanga nyamnin singe ki duje khorang ki sangam da ta dene ki da kor ka so ne ju de tyne gyudi da ka so re gyudi jingo men da ta ka da gyudi nyamnin men da de da ko yong de ge chi sa pena anda di ta sang lo sa wa ta ba shire bin jin kong tenggo gi sa ge nen jo chen bo da kya ba chen bo re kya ba chen bo yin bo re ji bi da sung lo ram jo na kya ba de na ne tenggo ta le sa di ge de ge chi sa kong gi tenggo gi ji dun jin na lo di sung sha ene lung gi po di di lung gi pon sam di sang de be ge ne sung she be lung gi pon sam di da ju ji ko lu ge ne sung she be lung gi ro da ni bu di da sam da yin bi ga re sa da da korang gi de space ka so de nyam yong gi sim ju che yin du 등고는 송셰베 룽그 판점디 이디베 딱딱 라트그 두스 사운드베 건 송셰베 룽디 라트그 민두스에서 송도와 코라는 게 송나 두 세상 코라라는 게 지금 싸다 룽디 지금 로다로 지금 타네 다 뒤지 걸려 건 송셰베 디 딱딱 거 정교 아니 버봐 자 드네 이메 인도 자네 거 예 규주 수수 나로네 지금 자이 남샤다 지금 따뜻하다 때문에 지금 룽기 제가 저 그게 풀입니다 지금 저 또 매다매다 연대기도 와 자 드네 개발시 예설에 삼 찬스 자 간다 디 다 낸조 하이 낸 하이 낸조로리 간다지 에 주사면다 류슴을 내도 눈베 다 낸조 그 강도 내도 눈세 류스 데 류기 자다 캄도 저 캐발라 때네 낸조 데 메라오 전용이 아래 낸조 메라오 든든 용알이야 그 뒤지 긴고 메라지 용된게 지 자 근데 메라 섬 찬스
1: since the tantric teachings and particularly highest yoga tantric teachings really are taught in accordance with certain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nd mental structure of the practitioner. We do find diversity of explanation of these structures in these various tantras. For example, a great scholar and master, Daksan Lotawa, who was not only highly learned in all knowledge disciplines of Buddhism, but particularly he was a great master and practitioner and scholar of Kalachakra Tantra. In his general exposition of the Kalachakra Tantra, he makes an observation. He says that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low of the wind, the breathing process, that is, and also the flow of energy within the body that is described in such detail in Kalachakra, when he compares that to his own personal experience based on the meditation, and then compares that to the one found in Guhyasamaja Tantra, Daktan Lozawa has made the observation that he found the d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the Kalachakra was was exactly in accordance with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hereas the one found in Guhyasamaja was at variance with his own personal experience. So what this seems to suggest is that the diversity of explanations we find in the various tantras do reflect a certain diversity in the physiological structure and also the nature of the emotions and also psychological states of the practitioner. And because the key element of the highest yoga tantric practice is to really penetrate the vital points of the practitioner's body through visualizations and so on. And given that there is a diversity in that practitioner's mental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yogic practices that are taught, and given that there are different practices of the yoga, there are also different mandala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se practices. So this is how I understand why there is such diversity of these Vajrayana meditation practices.
0: Janida, 这些我是真的，我提醒各位别记着的，有提的。在那，到，哎呢，现在的那边的，哦对，那在那样的，泰国全部，泰国全部说了，就那个全国人不松松些呗，哪呢？他，全国，日本那边搞了呀，哎呢。 시진기 슝라 배든 사기 타녀실레 무야레 배든 그다 타녀실레 무도 가다시 배든 그 단단지 송구여레 그게 응어댕기 주시직체 다디 다가다 시진기 뇌카돌이야 조디 동반이 주셔 제임 무야레 단디 동반이 주셔 제임은 디 이지 동시 최전 송유도 자네 아니 지시다 람다 지금 제비 최망고 지기 바 대전소소소 시체 제가 망고 주 타임도와 자 디네 이미도 자네 초신의 동시 시진기 소리야 지금 다 최전 다마다 그 최전 나서부터 이제 송유구여레라 아니 최전 디지털 전제레 아니 람만다 그 주바디디 그 배든 전 땡구여레 자 자장가 슝지기 응어댕기 주시직 배든 그 주시직 레임도와 자다디야 림베 림베 체니 아니 상하게 규디 차리야다 지 배드 먼구